0: 헤이 고자톱추 수다와라 연결해
1: 연결해
0: 먹리세피 떼기 두시먼세피 내시는 숨기심이 댕클레스투 이키 부익 비킴을 사
1: 벨라엘 빈 긴
0: 으치 에블렉 이레루
1: 벨라엘 빈 긴
0: Gülletikla
1: Hı
0: Sıkla
1: Hı
0: Yıkla
1: Hı Hı
0: Mesafe Hak getire Haydi Allah rast getire Allah